먹는 거지. 오만 달단 토브르기 으그르 다뜸 부터르제이. 떠나나 스테이션도 옆들로시 군 모두 대임 덜단. 어냐 야마로시를 발라 야마 옆들 발라 키니스도 어냐나 누든날은 시 줄기제 억시 억시제 우건 허이가 회 허스고스가. 어떻게 했어? 가비야 에시. 어느 시절 안 돌아볼럭디 금주 돌선 돌단 으르고 있진. 운드 거스가기 히스톰 들은 게가 돌단 에슬랄도 아박신. 은우들이 새벽에 아부를 하고 그러지 스테이 돌단 함흑수.

내 달아라 승노들 흐디 오일제 난 그득이 멀보시 탁 대신 멀제 흐덜다 부르게 두르기라 단의 은하로 오늘은 두부대 흐르버 쪼르

내들 아굴 벌어와니 다이샤니 머리가 쩍은 내들 알바스 도르면 되네 되는 집에 가 애들 알도스텐 우브르니 어디 맞는요소 도르면 도세게들 해냄네 말이샤 알바마 흐름하다고 나라 역도 가라 아바디 젯라드 나 한송이 우쇼어 럭 젯라드 머니쇼 세자도나가 쇼 Ярскинерен ус тасрат улагасенэдла мафейот тамдэлэв тухэнуэле багаху үчишэндэги содр тагонэги чулуутун хамэнэ чо харамсэ замэтл ах

벌게 빠르바 말레이시아노르 이치젠다기 다보라 한송이 알아 역시 니기 역시지 조루들 내근 타오를 마기비 크루들이 저 다루데임돌 하가리지 예멍도지 해놈은 오르벅슨세 마베이 호호바라 오르벅슨세디 호 이치젠데기 뼈름틀할 해놈은 넘지는 것들 수르긴 나트라 서이홈은 종석세네들 가라하드 이진궁 오시야 으뜸과 벌고시 으뜸 대가를 그지 샤들과 벌고 샤들 대가를 달리하고 벌 비다하여라 시야군 하가리제 노드르게지 바라 하나 두지 흘래 스바지르기 좋았은 후룽 너가 벌고 장원 회계등이 장조를 효예 김 벌고 다리든 다하여 월분 덤은 신선시르기기 앞 마회호 나르기 다리벤지르허 모히노이스도 훌룽발라데 짱원호이하요라 링치링겐 도우조토 담기기 길군드렁 후레가 흐시그도리머르기 해샤나니 오래기 칠기무로 징룽자 담기기 샤플레 때리는 된장대네 오건근 노르제 아흔나삼봇 훌룽엠브이 가지 돌벤 다지 보렐리 델데른 구루흥리 이젠시지 흔나나 스테션 흔나나 스테션

호쇼르 데스코르다 가스킨 호근 다고라디 통관에 잔마르 보로이게 토리아타 장가나사 까라들쓴신 벌제비 려동이 나는 다시 집에 가 건질 이건 웅러에 려동이 되기 가지는 벌벌 올 하대 바탕대 어르가서 아마도 뜸 부르흐부고 조잖아 사물 집에 가 실은 새 벌제지 하란 올은 가지 소가디 샹마당 나댐들이 으르구이 지네 돌더르니 도심을 벌제지 하란 올은 가지 소가디니 우이왕 벌제지 물어요 운치 오박은 샌드기겐다고라 하식 서보 내스겟들 헬사 헬사 떡들가이 헬헬세 모르드스 훌룽발아 짱원회 다리 두르릉 해나세 떡들은 흥진르

저사우대한내린샤긴한지야 해태 인도민 장외영 시대 흐디 하라하 짬을 집에 히스부모드에 문의수 말했다 태업달람가 지식하스던 마구에서 스틀 잡아 소재틀라 우디 도그르흐틀 너제 흐듯니 흐도드 귀거드 안지리게 냥냥 육선이 엎틀 벌제 냥냥 세샷 오르바 달아두스 알근 도란 잔짝 냥 미 허일 야판 얼지로 헐누뜬 엄무뚜 도션버섯 엠소란 딸절호에 문도쇼 묵죽쇼도 몽엇 마늘심을 장애이셔 약심 냥미 허일 야판 힘이 그리집에나 냥냥아 아린달린 질롱치 노르네 팀조치감부스 북더렁 헬지 노르네 걸돈다 고름밭 냥화색식 들기래 샤간솔랑 다뜨집에나 냥냥성솥 힐릉릉이자 깍더렁가르기 저일히니 허절가봐 후구분인 히툰에 걸호루대 자간살이 나름은 열가나란 대살배지엘리 흔치 조잠못 헤라들양 화덕은거 득실은 은이 흩어지는 운하라는 것이야 이썰 이썰 배갓 이쓴섬은 북르러 우리 허리 우배 우기기 흔재긋 량미 허리기 호지가가 디미오송와 바스나와이리야 반어지렛 냥냥 육샌나 야심 질롱칠 노를 북도롱 헤랏 조네샤키 인죄를 간 살인 올라를 냈라 고르분 버터 냉화 세싱 들그러 샤

세진이가 흐든 바이 세신데리 내리누스테 내가 걸어볼 나머스 나머스 떵디지인데 존에 샤기에틀라 하루냄스콜 두루두루 세노르 진룽신에 물스 물스 왔을 텐데 이를 해오게

왜 노르네 다들 세니 임베 막다 세설 부리에 시다 키르수다 노르네 호더 불로 흠베 세랑식이 앞시르 봐 냥냥 얼리흐디 다올 오시만 도리기 앞제 엉신도리 소갓 은혜 고르분 봤다 랭화 세싱네 오게긴 다골야가 오셔허 오시기 다태지 가르가가 우징글에 우제사 늙은 진샹 멋은 해시그네들 흐뜸무스득 졸오기 오야 은 노른도르 지불선 덜단 은 진샹 멋은 해시그네 우지부근에래 양황호 다트란 타르게 뜨바

온 센네 그냥 털이 서버들은 얘기 짜르데 세력도 둘 하고 죽었니 소르 진향 맞은 해시기 살아간도를 달라. 가린더히 슬리젠 달간 양온이 도다 대쟁치 양신공도라샤. 진이 좌우양공인가지를 짤게 나겠네 잘라다들 럭키누이소 스리젠 다이간 양원 짜부리 올롯 양신공두 따흐름어두게 암주에가 떠서나날제 냥냥이 놓던 잘게 솔려들리 일탐 무둘 희누이래 아르브너네 옌슝하간 탐기기 질배가 걸어르네 황호 잘게 나기 재미신 잘르러 꿰벌니 두벌날기 들이듯이 짜뜨지 마신네 손을 타부제를 간 타이간이 다가골 농풍 낸들이 근던 서바 좌우양공인 가지를 돌지를 땀땀 말이 심어무드 흐르고 희누이 소지 올신 냥냥 우든들은 다사 훈득한 여슬리주 구너드니 덧들이 잘른 솔가니 솔을 누든들 음식이 하샤 온신이 진다리 여슬레지 만났네 손을 해족인 달된 세월살 대지 장유의 행이 늙은지를 물어든 가쇼다 하간이지는 장유의 행이 모시오르다 사나밭 이륵주를 흑대간 할머니지 헬른 산을 먹던 고르베네 알베르테 세헤나트네 느기긴 노트르테 히야불 식시리 은바스 은흑시 쩍회비 지베니 이 진공이 짤짓은 바소 실비시 느긴 직대 주일 만에 아리 호른도 일으스팀 털단 질롱치르노르 헤라다 고름밭 량하들기제 하가니지 우시어드 벌벌 부이 주더기 바토 아시 우진 오케이는 하가니지 호게 해라 동물비 우리연 아실 우스석에게 냥냥 태하율 흩닉대기 다가골 타이간촌 북등대 운어런 질롱칠 논 부르드럭 글에 놀아 물물지 노스제 고름벗 량화하시게 무시영구이 들기제 조례샤에 들림 덜단 하가니지 해가게 해라

타니도 선발을 월바수 염지비시 진룽치는 오라 근텀배서 조네들 해라 고름 버틀랭화 스식 늙었은 은 오늘은 세니 노시로 말제 은 세여로 아이고 뭐 여로 아이고 다 세고 주죠 그이누도 세도다 노토르가 따라하라도

연숭아를 눈 얻은 던자랏 시로받아 자습쇼 나스네 베틀나 두신 하버리 응라디 태분 하버당 헐베 태물 등허근 다스라 왓대 하이리 지루슨 호수 보르제 냥냥아 웅거 다스틴 숑라디 진기 그슨 비세쇼 올스토리헌 오시헤이 오브리니지 예슈아 느근지르 사노리비지 산지베스마 냥냥아 하가리 진든 하소원 그 도토리 에리게 벨제 허이리 환대기 대루지 마스네 소러리 냥냥냥 서울 살다 이진궁 우시연 델도 셋 에나르 니니 산오는 엘트카 흐든 주인인 오시르 베나 하가리 진 헤이 베나 온신흐 아리나 얼떼니 황후 문배가 주래 우기기 을느 두르근 오시르 베블 산오는 엘트카 이진의 주셔리 얼씨임

새누기인 아성배 원신이 짓 힐릉 돌은 허른스나스 수문벌러 수신아로딘 사무지하사바다 느그디 느가리 흘설베가디 순돈디 융으리제 원신이 지는 예들쌤 부부디 냥냥 바수들제

0: 매진이지니 아디오지자는 두들고 으르민 들리 후자실 걸다 으레오게 원신이 이순듯이 자랑니 아리넛넛 타이스테 벌어막다기지 일카히니스 다가니지니 버찌에슬때 영흑두니슨 돌다 여거를 바일바 월에 일카히베니 키니스 바로 무르는 한소상 같질라 김리호 두문아스도 돈돈 된다 냥냥인 의도디 비바르글 마소 세네오시는 쇼흠 목에 열와인 도지간 야금을 긋큰 배틀 세르굿란 아가린 날리기 하라울 부르디 바라보제 그두발굴 두르분데레네 따트라 모아고리 만디지 뜨르니 홀게 죽이모투 우르누구 땐 대진이 왔어 우세시그 음악도에 좋들 대세도다 운좋은 덤시고소 어단단 야디 셔지기 덩을 울지 벌은금이 나르가스 나르우치기대 원스투르 허웨 해중단 대 턱뜨가살 악신자우르근 어든지린 덧들이 여러와 벌금악다기치 역도가리 일카히니스 다가니 좀 받으셨으니 오늘은 다나 하루울갈제 보라너제나 그득은 주드바동으로 세인주드비쉐임 돌단 띠아돌 엘트칼 엘트칼훈 베니키니소 세딘 덧라스바스 느근느근한 바라하랏 갈지를 훈이기 가시케이쇼케이호
1: Сонсогчдоо сая та нартаа байсуу хуурчийн өвлөн үлдээсэн жаргал цовлын шастэр гэх хуурийн үлгэрийг сонсголоо. Үүний цалхамжийг мархашийн үлгэрийн нөвтрүүлэгт хүлээн авч сонсоорой. Энэ тухайн үлгэрийн нөвтрүүлэг өндөрлөж байна.